0: 허위하기 턱 람럭럭 거베 인바레 람지 자와 가레스 라바 인바 탑시니 인바레 사제네 인바 인도산에 다치 턱 에니 전주 그쌈다 시럽 돈이 더베 에니 따와 체니 다 디니부데 람 탑시니부데 숭구야레 람 탑시니부데 냠니 제바도 첩지 에노 람 탑시 니부디 다 콤바 탑투베 산제르 사이 네게 켐바다 자와 니부디 에니 신라게 허군나발이야 신라쟁게 허군나발 샤데바달라 아니 파과전에서 다 지진 잠배야 쓰기와래 자장가 파과전에서 다 지진 잠배야 사과를 할 때니 아니 다 저기 중앙다 타는 지기이나 탑시 그 떡과 니부디 줄을 끼야 마지바 끼 끼와 권의 권도 패야라 팽기와래 근데 소화 인도산에 사과를 할 때니부디 그 중앙의 룸 지하인다 뒤에니 젠두시쇼아 통마 머니 룸 뒤 젠두시아 어머니 뱀에홈 어머니 뱀에홈 어머니 뱀에홈 나드네 잠베야 그 송아 아라바서 담베이나 디 진주치아 오마 아라바서 나디 오마 아라바서 나디 오마 아라바서 나디 나드네 산지기 틀레그 런수 지준 담았어야래 근데 탑시 람니부티 라베 예미 라치 모찌베 탑시 예미 치베 땡네 누버 누버 탑투고디 디데네 용거가 임바라 산지기 틀레 메밀 흐르스다 탑시 모 예미 때네 용구야래 근데 데베다 탑시 라치 다 탑시 오예 미치베 땡네 틀레 매매 흥도 용대하게 틀레디 자와 차나 도제 되라 아주 뒤진데 드라마야 시간 자와시부 여러바 근데 인도산에 드라마를 농금 남다다 틀레 이게 하차되 여래 지사 지준 드라마 숭아 이기 주바 뛰기 롱 등기인다 그래서 어디 젠드시야 어머 따리 도다리 도리 서하 어머 따리 도다리 도리 서하 어머 따리 도다리 도리 서하 다 도세 다들에 뒤슈구대 아니 로로름식 생아 반장고를 롱시다베이나 알로르는 무슨 지리니 다치 계군이니 다치 천진뉴베 찌두뚜베다 천진뉴베 찌두뚜베다 정수소로 차셔 두신바레 양고가 더 카와 간신의 전라야 미 자와 셴레 투지 차와 찍다 사과를 취미 나고의 촌 정벌 제발이야 미세기 피게 투지다 거의 된대기 피게 담벌람들 차셔 나라도 변방도 써남다 지금 로르 투지 쟁기다 투지 된대
1: 他呢，每三个都要一个下的要的，哎，你这里开始最近这不，俺就，咱说说龙哥车，哎，你没龙哥车，哎，你说说龙哥拿老了也是，再把这慢的修一下，给他建个这里准备可多了呀，老板不是说的，这下开全部的，看上那一个，俺都通过俺这个修的，一个老旧一种，当俺说，咱这个，平常的平民是一年的，俺说的七几年的那个八十一年的，俺说三毛老，咱十几三毛老的，胡大把他拆拆。 老百姓办上过路，通州家子，俺说对，啥一堆大同的业务都是呢，俺这边不不下去。咱看到这里来，当个这点嘛，可说嘞，这样子特别现在俺这小了呀，当俺是这里门，可说咱门少了的，门的这大概那些个，俺这办上过路，俺说拍电视机，切都没切，到啥他们业务用过嘞。咱到这里印度这里，这里边咱搞不清楚，西北他们办上过路的呢。
0: 진두시아，我们阿红，班长过路，咱们是的红，我们阿红，班长过路，咱们是的红，我们阿红，班长过路，咱们是的红。哦，但是那特里，你全体大概听不起。哎，你讲的对，现在，但是西藏，俺们做，但是，家家拿老了也拼命，不用自己的要的，嗯，金融给他怎么的？地刚了，不要看他们，有的把草帽子都没用，就拍些轻功，送去自己。
1: 다다가더스레디아래 시기 피게 최대로 이송수 있던데기 다치기 바균진 시야가 타라 나도 사물로하게 지 최소 충소기 지 꼭 강산은 배주 시에 라질이야 그렇게 해서 나도 해봐 잔조었을 때 지 코라 지 잔조한 단대나네 코라 멘데스를 지기 코라 무드로 여대로 지기 아주 근데 시기 다 가서 우리 그게 미 때를 또 차시 잔조의 때를 차시 대여하래 응 대차여하래 그때 대신에 이는 거바다 덥대는 무슨 유리산에 고집이니로 설치 야고래 아니 미세 강연자 땐데 용도 용구리 무튼 용구래데 애한테 들은 것도 대 예배 되는 야 양식 대 구두 채과도 예배이나 대 깔는 뜻이 뭔데 나대 님도로 여래 애 장도 양파소

0: 믹스에 시작과 하루 연에 뒤에 뒤 그게 나도 구두 제초를 해 지금 나도 데이터 레지부도 산에서도 레지 연백도를야 자도 데 강에 시야 하루 연에 뒤에 뒤 그게 점심에가 제체 지금 데 레지베 백견도 논주 여바로 지금 레군 예매 좀 먼지베 서로던데 가르 시야 연에 데 나도 데 민고마 도다도 레백도를야 그게 뒤 상사 배배로 마배 마셔베 제체
1: 可多的鞋子呢<笑>
2: 최대한 시리즈 림콘, 루알라든지 시시 두진, 진호콘스 경고에 지금 전에 그린 쟤나 왜, 남과 답등지, 전홍가 니도 슈스베인, 드린지 선교가 선호는, 가장 오랜 간에 출임주에 드린 선교가 니도 슈인, 자갈기, 영리 제조 된장 행간 지능, 치룡이 동이 쓰게네, 쓰고 바로 루두 니지링, 된장 모임배, 투니, 댕고의 체도, 레그, 군수난 집세해, 자르기 유고 전쟁만 미당 쫄한 하듯이 베트남 기능 조중 경영시 기능 소중 중외 풍부는 몸베이투 조류부시해 노벵골기 자주는 뉴지 투충의식 등기 냐바 군하듯기 풍부나순 중투 남시 레간기 드림 비하르당 오디상한 등의 기능 차바 휴지법 규모도 동남시아 산주시도 휴교를 Jarashunki, Chilling Yadon is Saki, Zaku, Lodu Nijinga, Nandri Gazo, Denjan Hangan, Denja Muinbe, 2 minutes to do, and them to do chair to Dengue Leguka, Gunzu Najib say here. Jarachi, Rumi, Gualan, New York, the Yube, Nandri Gazo, Chogan, Chilinji, Daughter S. Jashinger Chalki, Jarachi, to me, Top Shooty. Set up no other chipsy, Tindu, the mean tea, Ganyan, the minato she, Nunshimamate. Lower tools, Neda, suddenly the Ganyan she, Chunshima tea, Kabla, Nandri, Jeso, Ki, Legur, Jadishi, Yubaji, Suna, Tuhu, Kunki, Jagarki, Kaju, Kor, Session, Nunshin, Tuhu, Jagarki, Tapar, Tuhu, Nandri, Jeso, Univani, Sun tea, the mean Sajo, Consider. She did soon to keep Puma Midam Bunsula soon had them she, ten of you had them she to do chair you by conversation and you say here. Kedi, chilling, you don't stop yet, Lord Jagger, Ludin, eating, Nimbe, Jeso, Denza, Langanki, Denza, me, but two more question over you. Jagger key, Charlie, concept, no green, do conversation over Mate, Jagger key, ting get. 대응을 하던지 뭐 이런 배트맨 나왔던 도 마세요. 바로 예전에 양치로 니도 이석지 내정이 집합도 없는 이유를 세해. 웨트남기 후교 아일랜드시베 링덴치토 조종시 경의 퇴배는 자갈기 미다 유고를 쫀장만 미다 쫀을 하듬시 소중히 총화 대주 구분은 문배도 조유를 세해. 구분 대남 계사 웨트남기 계사 통계 호지민의 남도 내 문베이투 체류 바탕 웨트남기나 유베 자갈기 치리 순접 레간기 웨트남기 우리 초난 행도 구리 휴대 코남 치로 두바 중요시해 나디 땅이나 주통 안달프데시 깨라라 제라 강의 체베 능민남라 소수 능민남 모두 통 디신 코남 라란 소수의 김도 동주 트리카 제급의 고로까지는 협시해 웨트남도 유배 자갈 치리 흉접 레간기 웨트남기 뿌리는 내 큰지 로랑 나왔던 하바르도 밑에는 무시